0: 생각.
1: 담.
2: 아이요.
1: 담.
2: 나.
1: 담. 담. 담. 록. 브름. 브름. 야에 이후에 어여 엄마. 엄마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